0: 성게 사마나 성게 수노사 주네네 베 니마나 성게 니마나 성게 가모사 주네네 베
1: 에란강 에라니요 니만 성게 디베 에란강 에라니요 사마나 성게 디베
0: 이대구니나 쇠아부르이노 나세구니나 쇠베바르이노
1: 망도소레모스 쇠아부르이노 망도소레모스 쇠베바르이노
0: 부다네 두구수 수노닝에 버니네 서다타네 두구수 가모닝에 떠나네
1: 서투레 메나바이 라노에니에도 서투레 시리타다이 라나라니에도
0: 구름구름아가 모다이 렌더맨 테베루구름아가 엄디엄디 렌더맨
1: 선우 고테 두구나 만자이 렌더맨
0: Gitaro
1: di dumusa, sunane re